0: 아수리! 아수리!
1: 뭐야 아수리! 까마와그! 까마와그! 아쿠 가타스!
2: 요 브로!
1: 아수리!
3: 아 팔!
1: 아쿠 나 마소 밴니 밴! 아쿠 아드 기타 니! 그라동 그라댕!
2: 오 카나 마소 그라동 그라댕!
1: 아!
2: 아쿠 다파 라구 바루! 그라동 그라댕 좀!
4: 그라동 그라댕!
2: 좀! 좀! 좀! 기타 피 그라동 그라댕! 좀!
5: 그라동 그라댕!
6: 바키 문화!